0: 야, 내 커다란 시린데데.
1: 얼래.
0: 몸이 나래 아이는 사마다 민메레 베즈요데데.
1: 니 같은 페이카라 데블라 몸나라 민베르 미나레 데니오 자.